0: 다지 요르고 데 드느 장느 고 응은 냉 헌고 기치들 대탕 기치들 드느 주보가나 다 데니 갈래갈래 시에 진짜 소단들 줄 드느 림스 토 당봉 아주 그 저저 상로 놓는 데서 진짜 레만 고고 냉 헌고 단 데 대송 기치다 데 갈래갈래다 지출아 반줄 줄버선주라 데느 림아도 저단 저렇게를 다지 쓰면서 세라 소바된서 지금 진행 레도 룰은 창조도서 내용 헌고다 대송던 저가요 봐
1: 이게 진짜
0: 진주시오래 진주 드네 다른 진주들라 배전 안주자이로 당가준 준주단 저와요고 대섬 점 무슨 연바다 소사 주진 매이 풍보다 개된 행절 열근 진로 방송요래 대배 첫 송르스나 대섬 점 무슨 연바다 저도 뭐마이나 대섬 대집 저 추강로 그는 주진이든 대섬 요사 주진 간다는 로죠 말이스 아니 무슨 연바다 저도 뭐마저진 따라 소바 마드와 마더바 저거 다 따고 선다. 근데 현재 말스 딱 하게 넘어 여러고. 아, 근데 이제도 다 무슨 버든 현행 말이지. 다 근데 좀 다소 가서 쇼치 고고 신 것은 대사다 준주 된진다 뭐다 뭐 하신 거고. 근데 이제도 지 제니 랑코드 야보여 봐. 요새여 봐. 니네 랑코드 동게 칼로와 되지 냠냠여 바르고 뭐 겸바 선다 다 냠냠여 봐. 라케드서 야보여 봐. 라자 야보여 봐. 근데 송스 다 간조만 주지 준주 된들 셀로도 다 공학해진 거 삼산다지 되네 지금 랑코 칼로와 라케메바 라자메바 랑코 부세메바 된들 다 만들었어 다 디쇼는 남주조단 드즈인조단 맹코르조단 수말 고조르고야 그 된자 가르치신 것 다다나 송스
1: 디디니니까 송조르죠
0: 송조르는 거고 되네 개된 신제 약은 증조 방조지데 협차부 담아 송 거고 배차에는 약간적인 개바된 만들었어 약가 개바돼서 소소차
1: 남자
0: 모 반도도 나서 뒤간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발된 데 토보자모 연데 되네 실린년가 요르고 사우데 양살린년가 요르고 되네 군칸라지는 생그젤 만지스 군칸 생그젤은 전에 생도서 단 농그 초도서 렌해 중중리서도 참아서단저 생도서 초초차도 요르고 되네 생가리 차반자제 되네 생도 자촌의 리더로 단 님반리서도 되네 생 개발간 생디간 자다 마 생도 차 차는 마 살달린년가 요르고 되네 되네 인하도서 차린년가 요르고 효체세제나 힐린년가 요르고 근데 인선데 개된 신절 야근 전조방 너나 너나 사단 로나 람다지스 너나 도사데 야보지 따고 그랬어 사데 너나 람다스 람도서 간제고 다딘선 잔쟁이 드라브리 코에 든 인선 가히 로고 효는 뭐선이 란춘 준 거르고 카 방거가 뭔가 야나 야간저지나 차 잡아라서 뭐 준르 란데 강거가 뭔가라서 깨졌더니 여보 요르고 제모 된친 육도 조된샤스 Cemo tuanda jumbo shila mandros tuanda cimbo yu namus. Kasi tuanda cimbo yinji mu jun roo gomba tanda yina roba da nyam du songs. Jodan sha zidu, jodan denba. Tani te kasi roba nda tanda yina yubba la soba to. Da yubba zunghuma nda yina da yinda chi suncha la soba chi rong songa kocha la soba tanda chi midu yubba yoga tanda kus.
1: Dai.
0: Che zunri to na chi huji yorgo. Tani te marina chi da jagwa la soba guma la soba tanda tubi yina ko chi rong songsa ka kanda lakya zunri konu songs. Yahyu zina jobo da nyam du songs rong jibu mandros. Tene tarong tema sepa ke nye nya tab zonra, nye kanche nya go, nyabo tenta la soba, tene mongbo yorogo. Tene nye nya tab zonra jina jik tsenye ma lo, tsupe jode lo, ta kanta tensan ta tsenye ma nye ma mongbo yorogo, tene lo chungwa de so shalin chamjo. Tene jik traja la soba, tene kan zuyo na chizo yorogo, trakhan la soba na zuyo yorogo, tene tsengan ma nye ma zo tanra. Tene kasi shalin chama so na nong la do yodo kaba la soba la yin, lo nye la soba ta che cha. Tene kakye yang leka tuanda aga rukua lopjong zomba tenda yana lopjong yana leka zomba yana kakye da zomba yi tremenda tenda jie yana kakye zomba bada zogan tsenla chidu yaaru zolago tsenla mas yinda aga jik bache yana zomba me oda singa jam tengi rindu di tenda zidan tsenla chambon duli ka gomshi yoba tenda rukua tenda yinsa di yakyu rinna tsenla mati yana yaaru go da kuwa tsenmo zoji da nyi kuli tusu rindu ra nyi kuli tusu nyi kogu rindu yana yana da kasi tsenye kuli ka tusu dagda mari songdo rukua tenda yana che zogu rsina tsenye malo zubi 제대로 신념을 디스 가잡도야 니고 효레 대인즈다 센을 많이는 니모 니간 소만 니드는 용지 말고 근데 인제도 쇼가 사마도 무산도는 되는 세모 추즈 예서니 코면 되네 쇼가 사마 무산도는 니카 추즈 니서지 대 가잡서지 되는 예고레스 되는 저지 되네 라바르도 지 라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든 니베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면 르주 똥조 롬브런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지는 조베 펜송요레 대체저르스나 니카 니 국지지메레 니모 공는 니 국지지 대 조치와 두수 안 되잖아 소각 두수들 니고니 코그레스 Tene mege tenla soba kani kebena, jik ra ruwa deba. Razi zogu male, chong gizza nomu. Chong ra gizza delenda. Tene kashi semdo chamo nyange pechanda, ta chimsana mishewa la soba jik, tende nyange chamo yududu yorgo. O tenso la, nime gono nye kone yabu yores. Kashi leka kanga chamo yudu yorgo. Tene lo genba yinba. Tene lugu top la soba yabu me deba. Lungden per deba la soba tenso ina, nime gono tisi nye kone yabu yores. Deba pibake nimo gongla tene tamo nye nye ge maris. Tene tengsan tsenle ge xie na ta nimo gongla nye jide yabu yore de nimo gongla nye jide tusu rengi ma jasong hiong gu. Tusu rengi ma jasi pa yana chuzo shega la ya ma ge ba. Ya xiu re na gama jongas nye xiu sa tenze misi nimo gongla tusu rengbo nye jio maris. Nye jia pewe san na ji misi. Tusu rengbo nye san te pekin la soban pe, tse la soban pe, xia jia. Tene nege mongbo ji chiong rugo. O nimo gongla nye jide tenze yon da ji zogu xing.
1: Tene gen pirkus wara bi yon na nega xio lan si de.
0: Nekab jilandu, nirajiri diyori. Nekab lako, lower dis yungwa ki ta, jik, lukin nansor zonru segumarwe, tenso la jik kapde jyotam nari. Chindari sin, pecha yana, jikom, jukba, yadan, jiba da, wungi luban, chima jangwa, jindan kuwe shiongni gamba jya zon yori. Di chizor sin, pecha yana, zubu, tab dehiyo jingwa yana, ma to yungru go. To jide, nekab jilandu jiri. Ko nekab to yungru, karu to yungru go ya. Ta, Todo che igurs mo suma hiru ko sama saguro ya. O tizo tan. Jikom chuba ya dan jibat. Ya kom ru ko ka. Ka kom de che igurs na ti chon tong guru ko. O tizo tan. Tene jikom chuba ya chu. Ka che tin so ka ning ma res. Tan dor dun ki na to ji de ka ning ma re. Jibat de ya ka ning ma re. Kom ba de ya ka ning ma re. Chuba da. Ya na ma ko ba che ji so yor ko. Ko ba ju ju. Tegende trikom chukpa yardan lewitaju jiba trikom kogu bijia teso ko nekab ge lul pento yoba rengu go rong rong ge menju zonru pecha yana sama magyo ba denje rewe kapsula yashu unru go yekha lo ten yashu unru wa tek chuk de kaji wa maris yashu ji go res chuk de go res kashi ta juma la soba ta longka la soba la magyo ba rengu koba ma juk nru go ko juk jide rong rong menju zonru rengu go zubo rang yeg me ba tenma guba me tenma guba yenda ne ji zo ma ku ran ye ran ye ge zo bo kuran kuran me ju zo ro ren go go de yin se de ju ba de ka ji yo ma la ma ku ba ju ji la so ba ya yo ji go res ta nyon zo ma le de de wen ko ron ron ma nyon jin ta ma yo ba de so ma shen de ro go o ten wo ran jong me ji ga ma ja song yo de res na de yin ya ma yo na ku ba po la so ba ma yo ya shu ju ma la so ba ma yo na ma ku ba ju de ro go de ka ma ni song yo re 我听着啥？你个嘛的是我干你个嘛的是，我的可让人个懂了么子？可是我干的那种的个，这个就把亚当的我你干么的，但是也差的个，我你六吧，考虑的要干你个嘛的是，考虑，对住的是蛮多的。对呢，起码的要干你个嘛的是，起码做起来每个起码做的，每个起码的干你个嘛的是，每个起码短期的，可是什么都干的，每个起码短个，我的对。 我个人做生意，上次那个那个我们那时候的成都账目人说呢，现在两万多呢，怕我学习了个。我记得那时候，上个东海的时候，都是把伊也是做单的，起码嘛，等于个呢，等于个都是几，我两三十人就成立了，所以，等于大部分那些呢，别讲呢，多半人就账目亏了呢，没起码多少个，对对，没起码的嘛，等于几个了个，没起码等于个呢，等于，没得做嘛，人就用，等于没得第四嘛，人就用，多少就那些呢，我们老板起码想嘛，但现在做不把就有个。
1: 做法的把绿的说了嘛，把几，他们是做法，当然就打拢干的呢，等你把就嘛拉说吧，那就当。真假的，做了容易。哦，真假的说。哎，金色金色也罗嘛做的。金色金色也罗嘛，可都说的说，农药性可个，但嘛东那确实是呢，老把都不老干巴的那，等那前两天做性可个，大干的农家些面子，都做个那都说农药就说当着。等你开嘛当，干巴拉说吧的，地震。 这样的账目干的，我做这个那啥的时候，哪里人家有这个准备做有个，这个那啥的时候，对，第二大经营那个出差个剧目个日子，就是忙着送这个那啥的时候，那就人家有了。等你老把的，见到可危险的干么家做就得，可干人嘛的是，可干人嘛的是呢，就是很多都吃做的是呢，人家不得做。 就套了结果是的，你不接的，对手就如果碰碰你个，那你不接的，可什么啥来的结果的，可的说，看的说培养不够说了，对手个怕动过了个，等着意思的，等你，可的说要干你个嘛的是，干起这玩意呢，等着地震了说吧，用了你个有的，等着插起来人呢，但是说王博的说，来是嘛让吧，马内总人讲的说有的，可的说碰着人呢，可干起这玩意呢，等你起码不接了说吧，日久白呀个女把的那没了用的，什么马内做不到那如果当什么都有的，可女把的怕娘呢，罗啥个女把的。 娘，但马内个做不到那去了。John的女孩，等于说的，大姐这公修吧，亚当这把当五你六把，起码想往前前。
0: nukin chen yogo, penjo go zoro ko chandu, penjo go. Deso ko titol ma, ma tonne, nongi tam ma kiwa la sobo, pwa buyo tenri rin urgo, pwa buyo rin du, ko chen la sobo, tongu sao chasan du zil ma, tonne, zoba di ma shil dunji. Zo titol, titol ma.
1: Sendu lo ma ba.
0: Sendu lo ma zilir. Oda deso tsama, de nega ucho lan zoji, de zo chewa, lugu ran yin, ki wangi ko, rong rong menju zonru da renga, tenri isa du, ran yin kishungdo, de tenri ongi goro ma zi ka yu lo ma re isi. Then it is okay, something like a joint under the young, so that I can mention you load the song you
1: read. Sing a number. Tata Chase is singing in the dinner. Bird and show you music hunking. Member Moramba Yama Gadinia Mala, Bird Suarib Yonda Song Reshini, Sholan Zizukola, Janda Tanish be dropped. Number Simontin Vatil is his rule. The game, you should Nigak Sholan Zamboja, you should do the Kinita.
0: That you should the Namjim and also two Namda 2 years or go. Yar gun turn year ago. Then it up, so banana, dig bandy jujin, neg so down his own get nestle patnun, do toll yashi yuri. Jinny, drubat nizu, nima, lodu than standard nizu. Then it is your try yashi on the jiga, soga, yaga, dunga, gundu, gumezon, da nire nirizun, do toll yashi yuri. Then it do toll de la, do toll susola, mandrabagi, jonam tinta, tinta yuri. Chasiva in the taji, tambo, gunkanaji in the rugo. Gunka the gundu, the jamori said, pangagin, shirog namki jamori said, nonge, medro the hukim bombar. Babi buka la soba, ka shom duro go, ka shom bo bangi tene nanga me dhruyden bar dhruyden riyong sa du, tene samadha so juu jing ten ju ta, nye ne juan lam de chinro yukur sina, juan lam de bakbo gui dan lam ne taad go se, di baray gu guze dhruy gu nju, bakba gu guze yor go, ta shil long cho dhruy ge, baray gu guze gu nju, lakba da han zhombo gong go resi, han di chobo go ju nega chenpo rengo go, han zhombo gu jine, tene gangba de zhruy, gangba de zhruy sa du, zhong de xiu de gangba de bimo dhruy go, dhruy sa du, ten sor zhruy ju yakbo zhruy ge, tene Komba rajina, Komba, Sai Kamba, Nirem Nand de Zon, Komba,
1: Komba Jumbona,
0: Jumbo, Nizari de Do. That is not that Juju than the Komba, the Yabo than Yurgo, Chino Nis, non Komba, Shell Shago, Domiazotan, then the Dag and the Lone Swandom, Komba Jobo Yuba, non the Jacktabla Soba, then the Machin Yan, Juju Zogo, and the Yanaji, then Sanka, Jolans on Yurgo, or the Red One and Dordunikin, said Juna Karina, Jobo Ridinger, the Nagachimor, that Gundu Gumenigada, Jiguanaji, Gumetun, Labra Tramin, then Junam, the Nijibran has on retained that Gundu Julam de Taronga Jordan, Gokachi, don't you know Gumetron? Chukchia chapa mayeba, chung chapa mayeba. Tene, pelsana shubha la soba jya, trisi zo, shubha jya, kunye, punye zogma le, tundra zoji tang. Tene, ji chai dandra lan togo resi, jimu chai, sasi jibu o dandra, ji ngasu tatsa jena, pong dandra. Tene, ji khenka chumna la soba yusala, chusen zo dandra ina. Da tingsan lingka dong zoro go, dandra wede, sasa jiba pong la soba dandra gana, ji sasa sisa dandra la, chusen dandra la, ndoji te, jiga ina dandra zogu shinga. Tene, soga ki dandra jena, ji chizo goro, nima da chai kyu chen zoro go, nima da chai kyu chen zoro dandra yisa du, jene, nima da dandra na kyu chen po ndoji me ba. Hingzhe la soba, ta, hingga zhima la soba rugo, dandra lan dukju, dandra long sibu yosa dandra lan dukju ta, chu si mo gu lu zhuju, ta zubu zhuju te, nengka chenpo re de yore, zubu yangsi yangsi, zubu zhuju ta, dandra kuyi na di sabju, dandra kangba nra jina si kang dandra nandu, kangba da sayi da sola jik, zhima xinpo gu jik, buchu zogu ma re, dandra yosa, ta sasha jibu dandra di si siwa ki xie chesa dandra la, dukju dandra ring.
1: Tegi, yaka gudu su dina jik shuna gani dhan zik yano?
0: Yaka gudu su dala, shuru dala, Chapa the Chula Soba, Lenhe Chiargo, Tender is a do, then a Medro the Yamdo, Medro the Babuka Gosia, Medro the Sul Hondurgo, Tender is a do, Sejona Niga, the Medrujak Tavin, the Tenko Yungo, Tender in the Jig, Saja Gamhechesa, the Tizan Dugutan, Julam de Gamhechesa, Lemesa, Bechana Kambak Tosundurgo, Tender Manchaba, Debo and Dugit Nagachimoring. Manchasa, Gamhechesa, Kumba Kotoka Zodan Rugo, Tender Gilati, the name Chama Deba. Tene che dang che na lega xiu qimo ma yi ba dewa rang yi.
1: Debo xine.
0: Debo jindu qide. Tende rin.
1: Tengkar. Shilang kani xe kano.
0: Tungkai de tukab kandre jirisina, yakas zaa de bagi tibag neda so donli tisu, tibag neda tungkal dongo zori. Jumtsin tela tene, chunlam de gui de so chizogroko, kabur zenden uxer tredenbo gui gosi du, gui de so sabunra jirgo, gui se du sabunra jirla jik tima ximbo yu de bagi dendre gui gunjo. Tene kangba de so la, lenxer tisu yu na yawa, chakcha la so ba tamni, sarkhe chesayina tisu lenzo na ja.

다야 타촌할래 예일아요 타마고 나비에 토나쇼야 런죽다버터 조현 요백아테나 테넨 다트지 좀반니칼라 태현 나트메테 좀와 쟁고텔라 착복게라리 히리 나 토케케 나위초르르 깨맹인다케 진에케 테나 오잔버베케 세라톱세토 착보숨주케 다 착보퉁소 숨교텔라 응어지소다 탁세타 육자깜비 욕동텔라라 뇽조 욕동 탈라라 Data marbo yukchute, yuwan domso yubate, leila cherken gone, ya ya kore nyonda payipa. Chuta nga ra nyeponde, nywa teren durecan. Demo arngo gongleto, harwa serve longleta, chanto tumo salimi. Mwa sanla roma zay, nga mutsay pala rotay zay. Demo arngo gongleto serne, zengo purwa keje tige, xeda chakpo yubelonde, nga ta tonson dranjok

0: ane ka ki rang su ke ju la xi gan su de ngar yu ji ke ju song ju to ba chi gu fu jian quan zhou na zhong tu chung xiong da sang lam jia da dun ju ha zam ka ge niam su che xin yu ba da san ne te ga da fu jian lu ju ji su gu la ze jun zin ji de bu jun ba da ngu min jing ne xu xia ke cun ji ren xin ji jun zin ba zhi zu che de ngar ji su ze da ngar ji mu yip ngar ji qi dan jia la dian ba da jia la ning ba jue tu ba yin na jue keng du che be za dun da ra le dun bi bi 福建 소규기 나외 소규 규제 벌진기 시베테 나레 은토바 중하다 중종기 진내 남아 냠내기 냠사 균진 렉바라 토비유 고런 인베낭 첸딘 메도하다 진장 장부 잠도 차가 초바소기 켄데 망수기 공생급라 전조 이민남 가주 켄바라 교류 저장 少兴土 유구 추싱다 원이기 춘된 쇼바 지글 직전 다도 내신 중미다 유구와 냠도 나종토 공생다 조생라 조신유 내대 나종토 로규진네 총총 기에다 강바치직다 시동 하점유 니람 투주나 투자 니지줄 하점다 제와 유베 그테레 교교 총중 최신 유바다 눔나 람테 동윤 람도 라수체데 고라닝바 소르조 치바네 멍시지구 교지 투구 창도 동에 바라 사네티 나종기 디베 냠테레 송종 치베 은지 차진 워라 무만에 대가라 초대 집에 총미래 투장 제제 탑주제 교류 주시 소유 공배추 송급다 송급추 공배 동구 농아진지 착교 중업의 링 단계지 보미도 배 링의다 로규 소규 소래 휴샤 로규 링내 총중 로규 서구소 순쇼 대표 배주 집었다 레고 사르바다 근유 사르바 낭진 제대 링내라 되네 통기를 공배 동신유 자제기 파서 시수 차비에 징더 전투 시공 닝바 갸다 촉줄 하섬유 산에디 시공 대다 멍시르 체대 링내 사두 총중다 자제 총대 카직 기생다 조준 체대 총중 닝바다 소간 닝바테 벤주 공빌라 꾸디 동외 딩내 사바라 교바체유 다른는데 칭의 퇴진링 미남기 후량차 통하다 징더 이가유 소바규 닌다라 미팅 듬붐 하섬 대가라 유고도 용와라 이왕고유 시안기 카르갸니 랑게기 타유 시균 체슈다 냐르자 차창슈기 나외 카르갸기 체식 임바다 사네티 다빈 토간다 자고 토간소 나외 소규 리바르 제티 로규징네다 므미징네 슈샤기 망수 주든 조르 체베 짐듀마라 되테 징의 파동테 징의 규비기 시딩 케진도 규바 체신유 河北正定那种年潮州广济三年爬的承德河冲雄年平遥冲雄应白爬的那顶宋籍及冲击的日日行人类军进出中国培训水军人类他的被当的边州的几座空白的迷茫及不利错把的相对特别雷把休息器
1: 第一个雷空年被为内区中共中央七七局的军队委员杰西基金的总理李强奇到我主编七一训练营辽宁省级大连冲击的图等心闹事空气基金书记习近平给推特三边抢下了军用台阶谈停车间给推来马拉组局过了去组织共同开心来到了团结顶上七八谈人力间谈帮面间娘这间接给开出军用七八三对人心谈你这人心给参加更多的气球七六动画推来给孟西基准了兄弟讲话这算之前的苏州来日狂别修清动画听着经济推来满了组中脚步七百节前的不丢狂别器闺女三百军前没把人能够洗那段那雨李强同马的大连出行机会随了错过参与公司的片片看来给来过狂别所经过追谈大连重启了出行随了狂别那句年轻许把的三百谈苏州协勤别出行套在的西九的人军让改正出行所出随那句听到那话谁空气在村给出行苏州协把的老在托瓦谈干脆计划苏州人谈托瓦这个开去点雨看来第三队组数内部的兄弟干部团，各在六在新竹三边团，各都是七角组当头。六在这空头取经，娘娘配送操办六在更新班团，团来数吧，球团球速球切的，让第三队内部切入动画团。从今日起，都是三队团，团来团是不是就有了人部的电台？穿不着三队团，穿不着你这切块。大连有出水来过，这是孙杰之前苏州七百天，孟西军也不约牌。业绩在孙了谈不的美国谈，各在开工军头各多的用法来进入七八。来日能够给别人娘来了兄弟家伙借钱的，完全苏州来日给去做准备谈，怎么能给这孙出水电视电力中国协送员？ 一种草白大连宁洛在居住参与公司的李江奇宁洛他在居住所的这些西北西北那最轻度西北南行库尔冈南片内宁度居住中风部暖秀暖切所准来暖切派的自由不是空气温吞宁洛所在最这些年结合的暖秀他吞来现在地下界来吞宁开心点不行事现在三对他吞来三对你们这丁色气秀气的动画他现在出门这几句的气角色动画同埋三对球棍女不他十岁女不气的当天吞三杯宁落拉在起叠加规矩的规矩动规矩那就拿去李强奇听着前给吞来麻辣准拍的三大的吞来他中国的吞来所谓他都不气的动规不他随军吞来李局的人不是氧气口这是在有了这些西北吞的七八天这月吞了给不再拖动他偏在切动了梦心人心气女不开前吞的月白成立了这个女不追求切入动画他切些几句人不了规的动画故又送给他女这说了拖他们切断电把他年年切怕存在人心给了这这些求他求吞把切怕对为真正女不运气没法的切入动画界才会写送去李强奇疼痛与我的拉在面的他别的那我谈控制所谓人都他的别当天克来控别他结合组织起来给别个别归家南去吴正龙奇得心了别若学不是
0: 第一个来过来别别人出解释几个看个中的李强奇打我准备吃你说苏明呢你说新年派了大连土各部准备也对着打我司令的了学就不是铁林总理李强给国主在国的修旧马赛明赛给当县能够的中国的领导人修把的配备七届的公众的接着能够马赛所中来历给推命的熊梅别的家能够的班格来总理塔利克的国内也总理乌里巴哈萨斯丁给总理贝克基诺夫索国的也总理金敏西蒙古结合给总理乌切拉里恒山给总理司法一级界领导人修旧者结构的社会国主汉的配备七岁的从头人力年主来的这些推命启动顿级汉政领地南修旧者
1: 第一个来空的比为内区在二十一年随着国主批判借用二月联康期主席从头天恶主恶二百天必经土草学中国中央七岁局的军力奥运借用随着主席王沪宁期从头作用那我马赛松懈江南学从头头几个书记习近平给你对的松懈开进谈组军开进的共同落中谈来到了七九局长那月王沪宁期习近平给登组公办党多起了谈结构多起了动画的我月给退宁谈普及组织退宁开进点不谈习近平给退了三百中国开进点别基础程度给公办处没塞给内部开进松懈习近平给登组广播陆中谈来到了丁色谈电梯解决了军团案规定当天陆中给片这题迷茫西主给我谈年内他用谈切断纯母执行女不准备抗力切盘当他结合给地位来给了命令跟着主播解决采取我谈来给片这套我把它切割习近平习近平给军南京的团体小剧团陆剧的弱烈烈团立把的主剧国企组团开进的公布陆中团来到了丁色协定三空团结入批给了规定动画团重视平庸的台阶用法的规定动画迷茫用推梦团出局的用法的规定动画所有的秘密特别区别切割习近平习近平给江德规制团中国的团队空被动局国企南西开进陆中团来到了丁色协定编就了来的他现在来的所

0: 세계나무초공세선유류년주쇼겐바상함라다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르네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티민남 경월치
2: 미지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미지키 속자네서다 독슈네서 저완네서 제이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배 주상 당리 미남키 총회 출키 자주키 저진더 불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제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순
1: 기부 담바 남니 노출치신 미경신
0: 만저 년탐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시대

나나마도 로청 주부 주무여다 다른 거 시비 주부 기변 안 쓰는 신혼라 나가 전에 주지 마와도 전에 메토가 친다여다가 뉴욕을 허용라 로랑 돈주 치킨지 구매 거다 제기지 힘.

조남초 차라자가 메다 강사 토지비 예자 마시치 미신남 야나 바게치 된라보예 담보 차라자가 무교바교 강이스나 게 미살리지야 라제민킨지 차라자무교 니 人把 당보당 님바 선바기치 미슈치 콘스도비 차라자규치 미슈치의 희킨주루 마니오라 차라자무교 선 차라장킨지 차라자시 탕콜치 니툰 마히바라 차라자무교 예 차라장킨지 차라장의치 난콜더 징의 유미 마히바라 차라자무교 나 솔란당 두루비 너기 장마마 주바당 년카 장세 마시공 차라자무교 주 발라위 주치 수비 주송 방점당 장주의 방점 사교 디치 디삼 야나 메다 토시 니스 딘야치 시타 마시공 차라자무교 디 카가비 동람당 너키라 차라자무교 지 차라제시 닌잔도 발라위 므보 예바다 장세 마시밤 야나 딘야치 시타 마시공 차라자무교 그 닌잔도 메시 므교비가스 차라자무교 그 시친바당 젠찬치 닌기니츠 사보 마히밤 야나 닌카 예바 히자 니딘치 딘야 시타 마시공 차라자무교바 교기이 니 매슈가 유자시귀비 댕자지 듄치 강유시나 담보 댕장긴치 란로 른바따라 듄초시귀 알레샤유지 댕자도담 님부시바당 댕장긴치 란로 른바따라 듄초시바 메네리귀 카세소와 레요지 리드문나 히히 님부기시니 댕자시타지 가고 님부승귀 님바 총례샤유도 차라제무교 从年当, Manan Dunzon Kisra, Tala Jemmichu. Sumba, Tala Jankin la Litola Chiri Yugu. Ali Timbi Nibardo, Jakachi Sojon Shibadang, Yiju Limbi, Tala Jankin, Shugu Badang, Tala Jaga Misa Lirija, Gosho Lachi Yunkin Shugu. Yiba, Tala Majigong, Balawi, Mibo Tamasugu, Tala Majigong, Yinkojin Balawi. 微博丁家有事了不给吧当不没头把那了给有个阿爸擦了这个没准地气这地写个擦了这个没准地气这地写个了但是我养给地写个主吧擦了这才给没大用是写个擦了这才给没大用是吧亚那擦了这是咱们做的开机但是也不行你年看没那 一夜里扎地, 没选起你村, 没听吧, 写个吧记忆。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시송바노인 로링 갑차당 이마담네 망초지 치급수토비 유자제 르힌라 론데다기르 베제 이마담제 봉카가 머당장 징니 쵸당 쵸니 자이퍼 폐지신여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로비용 신용 명킨 주인의 녀나 기럽 수의 야비 자탈라 님바당 님람 소라다와 피 인제 탑 강양 매지 긴 쇠남 도지 대달 송숑 원장 총 담이 로라 남판교 버괴비 뛰라 젠칸 점 세와농이 긴 쇠남 도지 당 콩게 레로 추 로망부 베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빠연 자 농바히 퍼주 숑예 바제
1: 두두지 칠레다 지금 말아 런싱이 된데다 종다든데 대뇨 말하기나
2: 지예요.
1: 아, 근데 아니 딱 걔나 지난 거는 제일 시간에 단단이나 걔나 진내나 구두담내 송개로와 니네나 뒤 잡생 통제 투보리 근데 뭐였어 대디 칠레 랑기 지 종다 속으로 말아 차장 지금 그두 그렇게 고소는
2: 다티 딘제스라 나란티 니동 시긴다와 제베 디나노 콘주데야 도시야 뒤브라 뒤지 그림 대나를 레드점다 대야 다 소소긴 거네 신문에 칼레소르 담 마뇽지 도스 진뉴소르지 요테 다 간소노 로카시지 베데다 레고노 알레도 모스칸 나란조게 디네 마츠 소르시지 로카시 도스 데티시지 디기 그림 나는게 니동 실레지 니동 알 콘주나 딜야브레 푸랑기 디 망주 규제 조 디야징에 디디 담간소 망주 이렇게 강다디 규제 조바 베데 난조민 종 세고 카 뚜잉그레 직 딘덴 젠도 소르시 딘데시도 데데도 삼 콘소 야르세다 데도 나 데나는 응어스 레고는 추요 마 딘데지글 땅버레 디뒤 직당 주디니 니동 조기로라 만주 티셰르 세마 땅게 니 베딘 젠도르치 제무주 소버데 다 데뒤는 니 체레게 디치니 따다는 안 좋지나 디여바 화주단 디기당 제제 체레게 다 디상메요 다 안 좋은 거네 세송 체레랑 말아 봐 데님동인 젠도르티 직 진유요 디 안 좋대 내리게 디 상중 규제 소베나 다든 취재지 디제도 잠바 자가 건다 림바 집단 당분이베 세소로 된데 배차 가장 게 된데 전도 토부 된데 자주 어 둘로 투마 둘 같이 침비다 망조기 나랑 소 규제 소배 잡지지 침비에 체력이 디 잡지지 침비 차장능이 자가 림바 무슨 가장 토부 된데 자주 디네 제진간도 저거 림바 게인디 우리 대속에 통틀에 취재지 엔 베데 니동 게로 나도 스큐르블레고 그지지 레게 아니 로제르 무슨 니동 신이 독스야르 가습체지 독 제단브레 안디는 이동 중심 놀래도 자마 속속디 디레 괜찮아라 단다 괜히슈요 괜찮아라 제가를 못 담보게 디레 좀바보 디인도 자마 게나 공게 좀제 망보 요아를 좀제 야부게 그래베 안 딘데 좀제 디 지도 자마 니도스다 파솔 나랑게 삼삼나 좀제 딘데 디지 게나를 근데 슈슈 제제 냠불 배선 소리 제제 안 당가랑 오스게 나랑 디 남규네 가르치 오르선 군 쇼르도 나랑게 디 체레랑도 말디 좀제 되는 나랑게야 소소게다 미 직가신 소르시지 엔티르즈니 수틴데 트리요 미첼레 남다 틴데 용스기 마테다 디 메자 아니 겐제야라 도스 겐슈지 데나니 인지민지 좀지 장니지 고와 안디네 인도다 니동 조섬 로르가티 로드지르 틴데지 베탕사 유나니 베쿠시 독스레바 슈지
1: 마디 첼레 단다지 고정장에 단데 사종치야 오 틴데 라지 틴데
2: 틴데 단다 나랑게 잡세기 돌었다 도무티 틴데 야엘 니레바라 슈비 안디도 잠바미 땅 yana rinpeke satin rogu na sosu rinne chuze ta pabuze en ko thungi minuwa an dinde yindu zama poyo nangu la dinde gegen dinde pe di zese zi en tanda di yuwa chuyisha shekwe kuchushi re tanda genpuzo treshi la genpuzo treshi la ge en gyushe zi en gegen zi tsero zi su tukse labi nye en shu uli gen sosu la shang nye tukse vre en nga tel di zese tambare ale mi buye ke mi sosu ge te mengshi rang te su sangma mi tagiduwa en di yindu zama gena ge ta gyunche rang yong minuwa en sosu te zese ti chongche vre en 장들도 자문에 세시전의 로직이 장에 세시 아니 최에 된다고 주마도 뒤주마서 대간선다고 주기 전에 개난 융제제 아니 뒤세버 민간 뚝슬레제제 아니 개난 뒤세서 매우세 개난세 아니 니네 제진간 조예 그 고가고 말아버려 뒤두 자문 이동 축숨로는 안 당부 본종이 되는 공 로사 천조 안 당부 뒤슈 무엇 뒤슈 또
1: 이동 축숨로
2: 어 이동 축숨로 나단 뒤리 로가기 노부시 어 내니 냠돌아 겐도스다고라게 잠지시난지
1: 이데겐지로세데
2: 오디디 앙담응한디 다디로서 젠조데
1: 벤조니딜레고
2: 엔디네 시당 투마투기 소라시 뚝스다 쭉데 조니 소르체베
3: Lenge dashi dile, lenge dashi dile. Ngane, ngari sagune yongbe, gujo tamneng shigen suna doji. Tare gujo tamneng nangi mina zobuti, ngara rangi chokin da, di mazo ngari ki shamde shune besa ba.
2: Nena o tingi gyunem nanga, sozo ki jingne o dol shema tamge tinte togli na, zamjera masung ta jangdang de masung o tinte si, lochi si ki tse so si, tinte si, ta tiye nanga, gujo tamneng ki zamdang di, 집단 문제는 퇴배 소리 제발. 다 얘는 담주 통제자디.

0: jingme kuni ta chek turen chamnye reba chek de nang gumen nang kusho chamnye reba di indu zama ta kangye khese kyabe pu tini ge ngone kro ta gena ge sheshe tang bu tangse lu ta na pe nyaje nang godum kyabe ngu war tini ngone ta nge tinde sene gena ge kar reba kande tong ngone de sheshe tang ge ngone de zo tang ngara lup chung jire a lup su jire a sam sam ge na ba de kyar de zo tam kar re sa nga konso tang chen ta nga tengun ding je go mang bu song sa ba an so so kale kang kande yume de nga konso tang chen nga ti Hago war, and the end of the Gelag and Reva can the name of the end of the Buddhist be Armadim. The Kaja Armadim Lochim, Dang Pekor Tatus Mars at the Dina.
1: A Tokumis,
0: or the Tokumis, but Tarsis is so ranked in the city. The Rangan Monikur Tabzegi did all Mandans at the
1: Ubuagan.
0: That sure Kuni, that Logan's elaborate underneath the Jensemus of the Jimmy. Hang it in the city, you are Margena, Katsu Nemuchin, thing around the Pinto, the Kinin Pekor Tinde, Unimach is Kalchik, but sure Kuni Tsu, Gonzoko. Ani begin lepto chimar ba tiko yakku xiao chumar mi jitan ni ma chi ge du zu leng su ni che gin na su si yo ma ta ku chi chi na gar so so lo chung bo sem bar ba ku di chi war ba ni ma chi le kang da kun jun do me ba tam ju chi ga chap de wo ren din de yin de wo rang su chen sem ne nyobie so din de cha se ji be din chi ge me ru sa ba tam ju ko xiao le ju dan ji ge zam ja ji wo din de tam ju jin guan ne xu ga zui xian na da ga rang re de kun yin ji mi dil tuin en da wa ji ge zhen da ni ji klak zhe ge zhe din de bie ju dan ji gu yun zhen ga ru yun zhen de gan zu mi bun zhong ge lo ji zhen zuo ji wo zhen zuo ani ge zhe de nan ji guan zhe ji duan bei ne a zhe bo ge zhen zuo gong de da ya bu chung min du si ming de zhu ge de ma ko ya bu chung ma song sen yin su xi yo an din de nan yun du zhe ma da ge na ge zam ja dang din de du du zhe ma gong ne ga le qin bu yo re 센조 치면 되는 지금 쉬고 돼. 그래 너무 쉬고 그래 봐. 재산 깔린 재미 나서 두게 돼. 딸 아파트 소소 인지 민지 캐세지 도 중는 강만제 계약도.
2: 대양 베 노크제 신캄 카잉제 나리시 절 신앙가 틴쇼 디부 강서 차중 무게 통일당 달롱 너비 퇴열도 주여. 긴 세난 도지라 차츠나 랑니지 주비 주절 랑본디 토 나시 버슴도 Gadin lala tu chiwi lam tuan jia giwi xini mangda ji chen yong yue la. Kong nam bi sam ji mtap bi gadin wo, gin sonam do ji yu zel jia lambu di yong, jia jie chi dang kwe jian yong su nro yin yue.
0: Da ngan zung ngari li tanda gita yue bji guho se nyin, di tanda sego rinba ki. I'm going to go to the house. So, Kitchen, so, till cut and dim, tapping an answer. Damn you get two sheets, chapels in a cigarette and chamber of sorcery. Nerik, Shuend, Neri Mato, Shemba, Chamish of sorcery. Come back, it is that Shuend the same, didn't me, Mato, Kong, Nanzo Cham, Majos, didn't you sort of tongue? And good Chanyum, young Nico, Burgaining as you said, be yellow, gondola pit, tor tango to son, someone tort to him, Tarsa the second delegate Remato, the Burgating name and says me. That under Subala. 민작 추업에 가르치는 데서는 느리기 쉬운세에 민작 추업 쉬우지 중라 다 뒤는 손도 대동 안소 다 미소게 나와는 느리리 어 쉬운데 마도 민도 아삼서 느리 개도 손에 쉬운 마도 민도 아삼서 딘데 나와도 다 느리리 계준 때문에 단단해세 불안리 계준 때문에 님은 나님도 망부 중심 대야 고르즈세야 다 종세야 다 루돌 차상 셰바 셰마세야 다 다 이는 뭐지 그게 단데 되나 내려주는 되는 대응은 대조 상황 안 좋디 망조 난 조디 잠 두네 제교리 변에 차차 송선 되디 다디 고오 너링 야 숨바 코르자 남동 셰바 셰마 게츠기디 생거기 겐자 점이 나서 다는 안서 몸이 리네 쉬자는 루기야잖아 다 다라 보죠 망부지 다디 이는 같이 단 야가르면 난 취그래 같이 종르면 난 조 심벌 다 같이 단 서구리마데 다 서구리마데 야 도로 못이지 만주
1: 정정을
0: 말이 야포도 되게 심 좋지.
1: 네. 갤라다 단다지 규젤 다 남부간데 다 주제다 밀뉴스 자나지다 두도와가.
0: 머리.
1: 갤라티나 지 믹스에게 지다 두질림 비슈서 됐는데 저 수수.
0: 딘데 중성하랑 땅 안 땅도 쏘고 지는데 땅하랑 갤라샹이 돼 땅은 다 고갑소로 딘데 중마 소나 얘는 아래게 단다 얘는 다 심공 수세 걸어 봐. 딘데 인도 단 땅하랑 좀 잭 로티낭이 긴 소슬라 샹이지. 아니 다는 신경 가는 게 맥비상부터 해서 긴토데나 생기지 대소 참마 운행 갔다 미스테나 소소 고가 소리 중마 소마도 오늘 당 독진은 비부로 슈퍼 매매들이 오늘 딱 그린 섬게 미쳐버린데 오늘 그날 콘서트에서 딱 계속을 상이 찾아서 딱 알아 먹는 시에서 그날게 로또 안 당부된 아이 있어 버 슈쇼된 아이 있어 버 그날게 된데서 딱 대소 참마 그날 도시에도 좀 오늘 그날 나서 소서 버 된데 다 소소 군다 소로 된조 하고 미신 소소 부족이 하고 미엽다 다 배상 소로 세텐데 욕다 고티딜랑아 니동 쭉숨도 아니 내 잠자지 게나게 본조 니딜레 공도 디시에서가 로사 콘솔 푸스 엔디 따가쇼스 겜부드라다 콘솔레스 본조 니딜레 따가레추 엔디 또 잠은 내 잠자 안 당부티 게나게 콘솔 되지 엔 잠자 야부도 아니 디 고유스 라브레 엔 쇼콜디 고카부 야부 중마소 엔디 샤브레 샤지 야 쇼블이 셴바지레 루예레 코쇼스 아니 내 케네미 니바딜 쇼스도 엔 나타 용이 메라비 용만 세고 좀 더 가르쳐 주면 되도 좀 괜아 나 대사 수부 되오라면 아니 맹간 지 주요 소스 비나 디시셔서 니네들 오늘 센조나 디슈도 비시셔서 행에 안탐 디시 나 괜아 변아도 엔 균이 괜아 나 가와 된데 바지 두 잡만 괜아 나 님제 엔 땅 세상 두 상 된데 지금 만도 마용 경계석이 괜아 되도 겸네 엔 딩아 비 디톨은 누군데 겐도라 그 잠자다 냠도 계지 바직 짐이라 페페 제바던 소제니 독스 아니야다 아니야 소르시지 두저그 텐데 슈브딜 야쿠시티 마중무제지 독스 레브리 아니 게나 니마치 가발레 좀 가바요서 땅나 디두 잠은 안 좀이나 땅 센터에 직지고 어때 어디두 강 가바지레 땡아 디 디게나 간데도 나 나다면도 다랑 인지민지 후다 지셔서 딘데 계세시슈 데 니면 니버레지 독스 메브제도 땅나 오늘 농규제 고여랑 인터메스 데나 땅 오늘 공득 비 디네 소르 독스 땅 자이마 고갑 소르 마죠 땅 비 독실이 무슈서 조우지라는 단능하는 농교체서 뜻 세면한데 매직백은 교배소를 진대내리 개교소를 뭐 진대이나 예 다가는 신이 다딘 아래 잠자 통에 있나다 진대게 통에 있다 안 당부 니베데 샤샤서는 진대 당부가 레고나 용도 강들라 군속이나 담이 괜찮아야라 단능한 조티 레봉기가 막 쏘쏘 게마레 디당 안 당하는 신대는 게 단다 개인공과 잡았어야다 계산로마 나온도 생각도 소소 쉬면 받던 진주경계래 된소게 땅아랑데 규제기 남도 되던 텐데 독스 레비온도 좀 콘속 과값에나다 땅아래 텐데지 미즈기 남도 소소 밤 진지 밤마 바쁘 비슈글 안다 콘속나 미즈 남도 소단 지단 디메비나 단다 만속나 상 레여버 고조 땅아래게 마소 다 텐데지 남부 규제기 남부 텐데지 다 대나는 게 지에 뭐 좀 세게 개개 되메 미게 과값디 미게 규 네던다라 무슨 레고나 루게 규리에 던다라 소주 게임에는 쉬엄 차상 그 그룹 제집이 고가 되는 시티 디시엠으로 한테 수상 오는 날에 쓰는다 진짜 밤 팔뿐이 또 밤 안 입디 야 삼성에 나버지 용기 뭐니 가리 인상 또 단대 소수 디긴 데면서는다 소가 되는지 용이야 되니 콘주 게리나 그래 봐
1: 그냥 그 두지 램비다 수사다 그냥 코너 순서 때네야 그냥 지나게 지요 비제다 근데 강이 계세 신조리다 그냥 지나게 랑이라야 두지 램비 쉬어야 된다 예수 붙이러 가기라
0: 제제 땅 가라게 미스티에나 가신 시작에 니 셴마담게 담주데 규제 디르게 니 람부티에 되는게 베존 후르타 시지다 딘데게 토나스 레케 강포도도 콘 남보솔 티네 딘데 진짜에 마도서 땅 모스 딘데 토네 중마송아
1: 네스
0: 안다 딘데게 베존 슉침부요라 땅 아래게 콘 심띵네 땅네 부게 셴마담게 규제 이나다 셴바게 토네 이나 강다 부게 규제 람부토들 나라게다 셴바데 강 탁탁지베 야르콩 다르베탄 토비게 심슉소르지 딘데게 셴바시 켜지 그거나 좀 독실해 쉬었잖아도 균이 된데 셴바도 나서 못도나 또 나서 균이 좀 맞어 미스터 파티네 냠도 된지 대엔 디시오 말로 딱이나 권이는 거 보인 셴바탐 안 땅부터 니잖니 제제 단답도 롱 돈나티 롱 제주 견데다 독실해 샤르티 남제데 근데 인도 좀 강 만족해 빼고 매도 미로 밀레키 강 만족 보니 오르데 산소 분 따딘 상막에니 매기다서 상막에 로좀 쳐서 텐데 신도 좀 상매 셈 남는 텐데 셈 거를 삼삼했어
1: That's it.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또 만 봤어.
1: 아빠, 나 상어 사러 큼자. 나 엄마 상어 사러 큼자.
0: 사러 큼자는 더보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졸라키스 치이다. 형방 저러지 쳇들 깔리가세 자그리.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 그거. 다다서 우기 무초마가 사마 돌아마 또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아 지기다 밤에 촐라다나 모사이
4: 로전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 롱칭 닌친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랑 이치빌린 첸디시 치치 뒤토도 안칠린 첸년바 가스슈
5: 시비 综艺
4: 로전초보초모여다 다 시비 综艺段就对策了黑体 드렁거 시비 综艺段就对策农라 딩하 나린존 헌전담포니인토가 로마제그지토 친시비 综艺的 지기라 젠던지인 亲，他年底小姑娘，主要让咱们姐做些经验。我以前呢，养老账簿想说，想你落日就雨，想成长居，如我看上切莫言年的孙女儿，你切莫结缘，工作呢，感觉只靠困难那边，不么得，平心计划起啦。 让人就最近来两百吧，用掌心落高啊，爬马经过了三次前行。俺去请的日家中是银匠，年月里去拿，爹拿，让个爹查菩萨也清晰当，没钱人那么多，只得学闺蜜多少也落着托马的银。 爬面天星，没生过为中当当，亲们姨一年为卡达老下月了，俺穷队没那么些，得着奖啥的听月。第四，他不是七位，俺一千多，爬面爬马大东，过错就能月皮。穷队呢，俺了爬马姨想兄退月了，不摸人家，再话样是娘。 年三班，爹呢？阿姨孙阿姨本三。大家，俺俺对接给人在你，老战争为错而入心愿。你准备执行了爹呢？现在给将错怕他接你，俺最轻松个作息，南阳没娘把下去行。 罗成初步这么远的青葱呢，当我给调查菩萨多穷队呢，这些嗯，现在一来马车，学做个面容时，当然个大西北专业团就对错人的弄啦。但看那人从乡镇当铺呢，又透过罗马这个地图个专业，请西北个专业人的弄啦。这些电笔个青葱个错啦，罗卡青笔诊所一样呢，西郊园店和丹北太阳的用完呢，青葱个这些只军上就业，确实电笔的个青葱啦，后面对面一把的黑团。

0: 主播那把错，向来西路宁东九州路罗三卓村路北为贵州丹冷，通州却冷西半的深入。贵州丹冷的家境满足节等就亲民太远。
1: 陈教授，他路贵州丹冷的，我你个也哪些西个门的？
2: 是，他路我你个蛮年轻西个的。
1: 年轻嘛的？
2: 我呢，
1: 我是那蛮年轻西个人才。
2: 爹爹看见谁我的问题
1: 对天上谁啊
2: 嗯
1: 滴滴滴西莫人家过个山顶的通队出不来这些把人给修
2: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1: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这这这这这这
1: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1: 这这这这这这这这
2: 这这这这这这这这
1: 这这这这这
2: 这这
1: 这这这这这希望人家过完山，等你通到出来来再把它搁住修。俺的年初八多接茶花银，
2: 俺的年初八是那么多钱银。
1: 听人的，进入你东家门居住了，到你别菜，菜菜可着来的
2: 菜叶，
1: 看个菜叶的速度了。
2: 听人的，偏到就你别那么干，中秋，菜菜，看到菜花也不多。
1: 我们这老老三下面唱的嘞，我按照老三的里面用的唱曲呢，听见了？老三给站起来了，兄弟，不是呢，站起来，站，
2: 听见了？听过数据了？老三人，学生自然不数据大，谁大没举吧？云都接着那位姑苏的，给了可能性，八只汤不用拿了呢。
1: 什么了？听的老三的囊中做那么事了呢？老人票的老三当，几时票价高？我这就控制拍就还讲钱不要把单，他那里送米上蒙古鸡给萝卜给差不了，白菜都那个多啊。
2: 我把上那个三百，让给不落这天气，不拿朝鲜单位不乱花七十的出个的三多。我讲不落这天气，蓝色冒着牛子前年，毛拉党金子给三家、五家、三家，差么几年不乱一百，他家毛拉了不乱花了去送出他们数月把的。
1: 大话狂骂了。俺做来着是抢啥抢劫不是叫爽？对，俺做给苏东那样点着了配件，老太太热带子心难懂啊！
2: 对对，
1: 给苏东那个马背拉管的心结，说过他敌人我呢几乎受穷啊！他让抢是你不的角度，让俺做几下钱就第一个人哒，松松啊，是吧？
2: 什么人杰，你家的叫这些拉拉气缩脚下，叫这些拉狂不撒大，去年气了趴缩脚下。他的叫这些当今年年度免干那旅游的，明了说就叫你吃两个营养，吃了说就叫你米吃啊给两个是早晚的嘛的。
1: 叫王杰来的，办过事了，帽子就戴那啥，办过的没浪吧，粗光么就戴啥。你们天天送叫王杰来讲，永不脱外，办过来个修松。
2: 今年肯做都有不呢，春节档春节长满的预备，恐怕一年不行的。从小难度样，继续肯做都有跟哈家忙过院长，不就给继续三年，就我样继续拿露露把灯给读。对，就我主跟给阿家拉拉，多不得其他军下。
1: 台下民工忙过时个，拿着钱中了没得吧了，吃不难的腾住着，米不难的腾住着，吃不咸的腾住着呗，吃大的呢哈家没来关心的多。台下俺做创作没地基了，腾住烂了小姐，客工难了，腾住多会有送个多。
2: 他说来这边拉着牌子来这边唱嘛搞不起来那个多。我讲什么叫会把心里啊拉着牌子可能许多大家俺们恐怕差下。他在重庆党从什么难度出去俺们怎么做跟哈家忙不多。俺们提出擦龙用心别出去跌倒了那就全部输给吧的。想了两年俺们怎么做跟心里啊坚持修兵。叫了顾客们啥
1: 哎顾客们啥了
2: 既然俺们怎么说那就看那个了。
1: 我把嘴巴说那贴上媳妇又玩大了。
2: 阿嘞，贴上还做小的呗？
1: 我把嘴巴过么你吃不起了，没这毛子你了你。
2: 我把铁锤出轨地堂也女鬼，竟然给听明白了。
1: 디다 생고 좀 제자 나래 세배가 봐 디저 나래 보고 사로 천이 죽이 매라
2: 진짜 뺏이도면 그냥 디데 진이 허베 멋있네 한게 내 중재 다 하고 그 봐
1: 선주 시거다 왜
2: 어찌 렌제 소 내가 좀 강고 지주 디니 나도 창매 원개다
1: 제 아니 시몰 렌제 다홍 꾸마시 미상시나 꾸마 꾸와 주디 그 능민이 마세베체도 함고 비제 갈래를 지샤 이내 그 경지 능민 상만이 세제 그 심도가 아니 세상 안저 장자 최대로 더나 세제 강바 양스 추거래
2: 예차 저 누불라 라베 세다디 친체나 사격도 겹 중샤 친체디 저 누뷰 카바나 주디 저 누뷰 소소르니 라바디 시내 하고샤
1: 시가 전 릴리샤동 투제 사산의 시세 파티 람타 하장 통동 차바타 다자 시가 지미 사산의 캐리용의 비라 차보 통주 주말에라 사세미 시가 전의 캐리용의 벙비 차보 사주 중샤
2: 로지 뒤지기 벨레 뒤지니 뒤지 수주 출루 지구시리 너니 벨레 뒤진 겁소 아자 배준 라기 쪼라 망보시기 산에 롱바당 초바 적지 前에 중외 의기 차함신여 투샤
1: 他略别来推进了阿扎空气年底是牛头别顶这鱼即送给读他这一句儿太了各朝为内最忙我是吞记读李公西给副主任办公室写把台我那前呢主任选别熊烈康写这个家一个家给几下堂娘没落了电视他家主任原别牛烈康写差读他读本店已消毒三个地图没
2: 来也匆匆去也匆匆天地匆匆天地匆匆江嘛有没有慢呐记住来不穷吧江面吐了没呐其中都是白错
1: 树不要动来动去鸟头晕得很树的心里没鸟的话鸟马上搬家你就你说你那个头那样三个人要过单呐无错过吧媳妇
2: 창라동차나수부르네바치보여바창매티세레제장조둔주블라지다와치콩라창라장마장장제나샤카상콩기창라제제다와치코베덴제기니모루콩양라다바르지시샤페지짱바니수부르네바부자면매매원장제기세릭지송장대샤치제라양짱바망무시오젠시기도
1: 다와디 더주도 표지 심박해와 미니슈타바 아미지가르팸네 치제기밀라 빠사당로바 주주레
2: 스모헨제 통대 점링기 낭대상의 퓨신 샴라 넘시 응원다 시로나
1: 하사크이라 짜시비 찌바 겨우코르제 땡제기 차바 세낭 동냐르샤
2: 호가크이라 남라 지나 간자 코르메제 암주 뷰지 공이 잡다 쉽지 뭐야 봐서고
1: 내리클라 유고기 미지바 티시 죽불람라 로추 조해줘 도이
2: 넉죽클라 첨대기 님마 샤제시 해주다 어구 조비 시에네 니지기 님마 오 치치다
1: 참도클라 별제제 로마초네 시조클라 시퇴기 님마 토무점가
2: 닝즈쿠라 따르가당 컴부소 신제기 차파 몸부 범네 저시 땀상기 주다 항랑 자란노고
1: 시즈쿠라 로레기 차파 탱아 범네 방조 갖고 깨때나 주의장사별
2: 스모헬렌제 텐디 통대 첨링기 리젠 참아 슈시 게디케라네 응이기 리젠야 레와당 공차 가르 윤넬레 태가르 지도나로나 지도 셰바 앙자니 직숨구 실사 실사 우리야 우르
1: 따라래 지나저 너니게 레젤라 뜸베 삼자다 레와 너니게 야식 말해
2: 라
1: 가지고 고대시 고대시 고대시
2: 통대 접리 코에 멜로니
1: 다가도도 미체니 뭐이
0: 베경 로컬 젠츠 윤촌다 신조 리송 피위 주쿠니 세보 세류 주비 조란다 신조 군지야 나위 수승버

0: 야, 그 도지. 다가 체리장 존데 체리 작단 존장 존데. 뭐라 저 돈미네.
1: 난 다가 뭐라 돈미면 호 체르스나 다야다 자다도 자나 양모 좀 요신 거 체르스나라 전에 롱 그즈보 존다 양모 신 거. 니네 체르스나라 코크 랑코크 돌란다가 장중 코유를 접반로 힘은 거. 뒤때 존 전에 롱 즈보 존다 틀리마체. 니네는 코유 송셔에 뒤때 양모 되는 거라.
0: 아리리리.
2: 마음이 뒤때 빛이 제도 총매

야 삽세보 자와 양가 니고 돈세보 포로야 닌존다니야 므르테보 랭기 범보라고 따룽아 초통보 잘보 다세야 따따와 내 키비 잘보 인고 틈맹아 안존비보 잘보 다이야 신념용 내 증기 잘보 인고 암무시

다네야 다지 중네 토기 나머리고 토마르보네 라피오 녀두다리야 빠지 두고 샴제 라디고 총탈미네 경중고 어지누다리야 도마쇼 탱생네 나삼고 에디보 랭기보 바투다나야 나만둔 좋다고 대지리고 하코나 톤다고 시기다리야 다디에 암스 마토비고 구가레 띵기보 라투다시야 고타슈레기 공고리고 탱암스 마토보 루고다리야 나쿠

야 콩암스 마톨랭 거리고 탈론을 냄비고 뒤라다 파비야 따말야 본다비 쳔바다 원톡 포통 원다비 야 유라보다야 르돌바 본다비 데마다고 생튼부 보다야야 카티보다야 라롱나 네 가데 펜나다고 포르굴랭기 보 파투다 남야 제나

야 도마 효라 몬존 등치고 다뉴론 때미호 부존 다테야 타론즈 느카라 다예히 탈로 랭기보 랭고 두무야 타탈로네 뉴그론라 로랭 바투난테보 본들 다치야 샤뉴로 르두즈기 사고 샤나가 뽑기보 야르보다 쿠야 제사보 느사메사라고 카츠글레사도보 제통다야고 미치랭 고보 파통야고 주사글레 한비보 토통다야고 타사유토테크샤나고 콩암남 즉즉보 쇼시다고야 당암스 마토 사거리고 랍링에 비기와 뇨고다리야 함첼에 소연디거리고 뉴론에 샤나와 자로다테야 강암스 마토 수거리고 숭고라랭기와 랭고다리야

0: 야야
1: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남네 대사계의 동디 먼저 더디 좀 아이유 남게 다이어다 공해 남게 스디 디데지 차요 뒤 인스그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거는 차시하서 너 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의 중지라 전비링기 중지 양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의 중기 다지 광장스네다 최강의 장지를 때디 좀 기사계의 중 피외기 침부 뒤 인지 이게 돈 잔다 지어서 이제 이거요. 대인지 정주영아 이제.

0: 야 마고로 라레 쫄미히 르조조 바톤 냠테 폰쇼 달라체기 르조조 베기 체라 타몰렌 카르폰디 바투 엄범비 달라체기 기 지바 메데주츠 메다 모마 총메기 총리 룸메기 노리 튼르타베르 치긴 레미 레트주 당 헤페미기 조테타베르 마토 토타만도 인자 엄보 달라체기 테넬레 마유 나게 데유 예바 도메나게 세테 예바 구체류 강게 쳔류 예바 제토말 강게 드르체 예바 케카유 파르기 수나 구치토 파르기 니만다바 튼르기 폰쇼 테네 카르자체 갈라타바 나포 달라 나베기 통고먼덕 다 하타우랭기 푸르구빠투이난 나포두타 서버호리 카단장탄 근네몬리 서버소탄 딱자 유리 체르 아다 간도 레베이송송 니마라소바 유하테 히나리그 폴라카체데바 달란 유기차바 폴라카체데바 텔라파카체미 푸르구가체 유바타기 메신드르다증 조고리 메신드르다서 통고리 빠세톱기 케네시라 효호세 달란네 뎅긴 조주 세 달란네 나기 노르베 나 노르베 틀람미 유레 다나포 통케기 반지바 투탐보 달란로데 엘리 튼다마지 룸보 세숑기 달라체기 라트르체 간라휴 규시 다비우네 싱게 카투 다타마르스 통게 주규시 레텐다 달라틀라 타한로산비기 푸르구테네 카타팔레 토시네 카파킨레 통조히 휴네 링카르기 폰준데바다기 튠르케샤셰디 서버호기 사샬리 딕슈케엠바 마르보티 타잠시네 디바마토리디리 츠네메 다나포두기 사샬리 리기 아탈모 타하타잠시네 디바마토리졸리 츠네메 다카달장타 근네모 타서버소 타타자 간독시주 아달리마라소바탕게 자치기 일롬보르제 유바 참에기 링카르기 롬포 셰디남기 모데나 따자메 시네 디바마 통한로 셀비 켄네 도테 셰기야 메베기 투 타하톤소 자바시기 이저리 다 톤소 자바시기 용저리 다 링제라 마라예 케사노르 덴트 켄로 신지 토 바달라 앙기 수본 포춘 부쇼 카데 셀바 토 후트 유르셰 틀리 저레 켄네 제진지 라마 토비 제르보 케사노르 덴드르기 킨디 타세 폰로자 철게 탐 뱀비 포쇼 달라 아디 앙보 탄페 셀바 타시 챵니 마로샤 셀바 타 숭쿠 터바 겐세 셀바 링카르셰 균데 베일론 폰남게 근두 야담듬 실론 바데레 카샤데기 인가토 샤네 포트그마쇼 카데티기 샤자닌 칼라치쇼 야 다한드르교글게 포듀남 고나토바 마쇼 카데토 아투탈로시게 로라라 호로뉴로 샤나르보조 테폰가 타신기 제르보디세 파티독신기 제르보디세 톱코사신기 제르보 찌찹라데비 제르보디세 리터란 고용고 코침 다 총크르기 총바 인로 트란네 세뉴산송 총로 트란네 예타시르 총로 트란네 타타쿠신 총로 도 호총메자기 참카첼로 트란네 샤만캄레리 타다도 다티메티 유르니즈 고로뉴고롱기 사샬 줄라 중화쇼리 조다 줄라 송압쇼리 조다 줄라 유멘토리 조다 리툰르베케 인두 나뉴롱기 유라 훈레인 고랍쇼나 총도 자로시 세르바 루듄케샤쇼 바나 무쇼카데 로베 쫌바파자 문독존네 포트 무쇼카데 세르바티게 총콜라 레야트르 소트기 미츠이마노타 캬트기 쿄기 고모 무쇼쇼기 제게 카체 세르바타 네시쇼모다 빈줄키 유바 르셰트리케네 렌젤라 마타네 렌카르바티 쉐디남게 군두라네 쿄힌제비 타르카레데 도 포토그마쇼 카데타소 탈라킨레첼로 길룬데네 랑창링징로기 탈라톤네 품마쇼 포예게소 르자주르셰나니다셰야르 소보라라소반데 오쇼쇼마 네베메다홍야 야타피슈라보소반데 고텐라셰포바보갈보체 요르자투나르셰체야 다달라타 마보시지 체 군도야타 마추소체 체세 나라카진주야 산드드상오바마시나 볼로뉴로여기자살라 네뉴타니 마카아보보리야 퐁아당아오마시나 고도샤듀타우는유니 남무젤레 기보수풍라야 야바텔라 야바보 크르포세 야테야미멜라 툰르토 요멜라 또사자미세야 또수정자가제메세세고 나멜라 무쇼카데세 나소흐트예보무치다마노나야 차게트예주기고모레 나담라룩라 타신두리 거시절로저탕이신두리야 나문득무쇼구라단조 어로니그롱기사샤라 코뉴롱샤나자볼라야 세레튼보시기나베자테 고뇨문어리타콩자
1: 고라셈바테네 둥키체레단드충알라파피릉로 무로샤나 뾰종케 리시축성바티리 리시쵸비파티 지미리시나만테센주리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파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빼니마로 체지르데 어 아이 갈레지 갈레지 체 마우스에도 체 문야도 아이 하니지 뭐 제라 두데테 난데 네로 팔레레 메샤 아
1: 빼니마로
0: 아 아 겐징엘로 제조아요
1: 아 저다 저다
0: 나니마 데네고 추제용지 제마지 데라 테나 데린 조바 운사마레 쳇초 러데모치
1: 제야 러데티 러데티 다레 나 겐네 러데히와
0: 나롱로 마데도 두 다네즈 나네 센타 쳔본게 나 제 조바 전선에 니시 정레테 조비 분조진 로마테 그거니마로 녜데나 내츤데 제마 까모레 나 녜마 제르 고친디노 예두나 제 러데모치 소마 메소사소 아 게징아 제롱용 하모 메소지
1: 야 당아 저레이 야

0: 겐 조성 지쇼.
1: 야! 야!
2: 승태지!
1: 아!
3: 좋아, 좋아, 좋아! 야!
4: 你做客卡托也呢？
5: 哎，这现场没给。你做客卡托也就托去。
6: 跟秋松就行了，客卡托别碰那货。哈哈哈。

0: 바이 센터 맞이 주 아파 델랭오 추제용지래
1: 소매 자디지 징에코 너나 잠에 동지
2: 자디 아버지 줘봐
3: 줘봐 요
2: 게나 줘봐 판줘
4: 제치 그다 네 다로 된다 기주메
2: 된다 지리
4: 너서 진행하지 자츠 모트 거지 방어 주제나 뭐지 선보 열래 뭐때 마스나 나 체모니 먹고 니 모세 먹히 나 번저 칸라 진전에 쟁 나 구데

주거나바 땡크 뒤스만 남지 세비드니 푸섬 추신바던 뒤창 너용 지저제 체제용 땡어도 먼저와 토르친유 라버트 너용 지저는 땡뒤 지주 지주의 멜론 답시 이비 대초의 체제정 삼마체바라 공더신바 중요 샹라 신주 링진네 디지 초와 준비 리지제 토 두비센로